0: gare.
1: La gare. Tchao, chine.
2: Que? Et ça? Annyeong. Naya. Tchao, chine. Que? Et ça? 너무 오랫동안 안 봤어. 보고 싶어. 빨리 나한테 연락해줘.